0: 那谁老板？
1: 哎
0: 哟，
1: 哎，
0: 俺说侬，俺跟侬儿 M4，刚从北京来这好的。
1: 俺大叔们可是能打线路啊？
0: 哎呦，这谁这边？哎呦，这人不能这样的，谢谢。俺去东头我呀，帮我把家等了。
1: 哎这，到侬没听见过一个说过，你们弄那个，俺这看手机们都弄不拉个了，搞不的，俺弄。임지인알이지이다가도 이번 농다 한 자리 다제 이바다 마제 알리 이 말리도 미럭슬라 다제 성이 마반 약슬 다제 준비네 다제 한 나로 안 농제 저거 임을도 마작 이 마반 약 아작 아용도 봐이 마반 약 나오다 저거 경시야 강벌드미 아이 목사 아와 마이크 농아하는 꼬마 농신이야 다 항마요제
2: 아 진짜 지금 봐. 민디 약상 안 경에서 없는 약사.
1: 아직 경경 약사
2: 아 진짜 좀 봐. 맞나?
1: 아직 도전 봐. 사가 나가라고 MGNRG이다 그러고 누누게 이나 좀 나가서 당자 해종아 번들 번들 하셔만 오
0: 아직 야호 임모방 약당 뭐 아간 걸 하는 거야. 단나 그 유다 자지 가가 좀 왔다 집에서 하 하노. 이 봐봐, 야, 오늘 녹색이 오늘 안 나가고 있나? 다이어다, 다바시드메, 아예 간부랑 다바시랑,
1: 바로
0: 레몬스러지, 먹어야지. 에너지랑 하자? 아성 에너지 먹어야 하지, 당황. 아양 다 중고하자, 아지?
1: 아우 나는 녹 나가 중 방아 시작반호 MG 날 지다 야 어디
0: 오늘 아트 잘 나가, 왜 상하시? 비밀로 오네?
1: 다 경찰 면에 떠나 성 약속 노
2: 할로? 할로? 영이 롱다 논다가 밑에 닥설 아스노 에너지 농에 선저라 라 농자 아승 아승 경을 선보 농이 보디 다시 경을 막물어 가 몽자네 강아 블랄
0: 야 시대 야 우드경 마실라 마야 우드경 뭐 안으로 드라마 시작 갈리지 할로 아재 건 강아지 왕알리 닥설을 에너지 스농에 레망 이약자 수치 센트럴을 아노제 성문회 부디다시 아선 기용원 디베 시락농 마방약자 아노제 디베 시락농 에스테시 농산업자 수치 메리탁자 강업라
1: 어이,
0: 요걸
1: 내 마가냐 그래?
2: 아이도
0: 단독 메림자 사오야
1: 아이, 오라오랑 라바나?
2: 단독으로
1: 오라, 내가
2: 안나
1: 알려드려 아이도 성대 오라 아니
2: 누구 나가더래 저거
1: 아다 단독 비야 오라 물론 오라 오라 하면 하자 내가 오라
0: 아이도 그 안우 니 형가 아니 형이 하면 하자 말하고 한 오작 메림 사오 누구 단독 봉 제가 나옥다
1: 아이, 어 야로 쓰시 논답 다 하나? 이리 가서 도와야 하나? 아이 단은 누구 하나라도
0: 드나가 메이머도야
1: 안 와이? 아니 메이머 좀 알려야
0: 와게 선 빨리 당할 리바 또 하자 어 원해 안고 봐지
1: 아 그지 사파 아니 메이머 좀 문어 부대 다시 랑 아니 마저 뭐 약서도 한
2: 에이
1: 당하
2: 디아르 로아스 어 아지 경월 인형 아지
0: 然后那些阴阳还是不是？什么我不觉得是大不是？很多事忙里边这个，最后这两年真的又忘记了人家中华民族跟着你们老跑着。
1: 啊，但是啊，你们用啊，对嘛，玩意儿，弄啷个啷个还是弄啷个哪的嘛，恁吧，你用弄啷不是啥都。
0: 不是的。
1: 啊，就可惜啊，这什么事吧？要不啥子？要个七十万，你要跟别人打工都要，啊，你们不要呀，还都。
2: 哎，第二日嘛，第二里边这个，我这里老人那入门的这，别给人家人那，你入门时候要搞不？
1: 啊，那我，你咋的？你们的那种，啊，我们的吧，一毛半样的麻子咋的？
2: 哎，都，
1: 别给人家阿里有个的麻子着。
0: 啊，好，好的。
1: 大家就第二日入吧，还不来当孩子？
2: 还不来当孩子？
1: 还不来当孩子？把那个那那我的等来有吧去。哎呀，你们送不弄啊？不的那些些的话，如果把弄的麻子咋，跟着啊你们。但是不那个详细不我搞得没哩，哎，你要我搞得没哩，但还不按我话弄得白样呢？你那个还不了没？
2: 呀，那个大众话心得当。
1: 都把他一毛钱当不，阿都想个厉害。宋金子，
2: 宋金子不能要，金巴还得了。
1: 给恁个搞得嘛老，但是不搞得你们还中华人啊哩？
0: 想想。

이파야 가시 파니 무국 중 FM 밴드 프레퀀시 녹랑가 보인트 그 메가헤르츠 농 상동을 당마방 부자구 미니츠 마라톤 바는 글미 아슨 타나부바 트랜스미션 라보글

아스독텐 당마방롱 타오노 아수시 레디우스 노템 야마이즈가미 디닥츠 부자구미니 츠물봉우농 아키 디츠루포기나다 망아시츠 봉화구농 디츠림슨동 봉화구미니 츠물농 구히마능이 아우상아슬스농 발라틈 욕방아시츠 트루카구농 로컬 탤런트 슨동 트루카구미니 메츠농 미리 가니 슨동 욕방아시츠 트루카구민 미츠르봉오농 질루시슨동 트루카구민의 틀리르농 임탁리르슨동 욕방아시츠 테네다구민의 틀리르농 구해마능의 나카미사슬 잉글리시노우상 테네다구민의 츠미르농 웨스트 뮤직 티아구농 아키이트츠르부근슨동 욕방아시츠 티아구민의 틀리르봉오농 테르능의 힌디아슬 잉글리시노우상 두카구민의 츠미르농 Hindi kan sindong asir tirako nung asin tanabuwa transmission shibang tzu. Tao nung asushi radius nung tim yamaji alitzu. Maana ni asinuk tindang amin yung kyung achanga aki ititsutubu kanadamba angashitzu.

0: 眼光闪热啊疼惜个哦生根能上有昂拉梦昂的。
1: 아스피키 아메리카 아메리케 친동농 주바봉은 무국중발리치 아장아실의 마키방아슈구 마니니 아스노튼당 임탁리르 친동농 Dr. Martulalamtur, District Vector Borne Disease Control Officer, CMO, 무국중된 신삭스마가 바앙아티
2: 이바야 아카시와니 무국중 타는 친동농 말라리아이 기지구마 팀덤 아독닥터 이바능이 꼬마 금즈가 알리즈 아시르 꼬마 안읍 알루진당 짐비즈 이바 동디방 우늑농 아스녹 아니즈 아드마 Dr. Martula Lamdur District Vector Borne Disease Control Officer CMO 모곡숑 든스말리어 미즈응부바농 나이 마방다중 아그즈바 아드마 카낭 플라라 이바 신삭스미아 든즈가 나이 말라리아야 기지 아지다마 라사닥스너
3: 말라리아 다시다킨당 듬드즈가 아시즈 몽과들루 응우농 아카시와니 무국종당 강아블라바다 마사마드닥스 아서니야 망어 당아시라작 랑가부사 단느 앙아적스 우당 아슨 디스트릭 농금 아이가 말라리아 마투키아루고 2019 농이 2023 컴붕오다시 카 땅아 마투키리아스 아서이바지 록디 아차키 클미 드가 암드브르마랑아 이약바 창아 코카루 사가단 알리마츠 무봉 말레이시아 오바든 클미 우리 아로리 스너듬 온서 아카머 아서 ano dang developmental and construction activities chung chungwa planot musi mr miakpa changa malaria da sitak ya tanda bana sin district no aruku palaka yakam kam tatham len nongi malaria cases ya sin district tsum ai sin no proksha atok taki aser no bur to me kam danga malaria yakta chaka achak no atoka no bur ai ka effect asit ana nong dang lier anong ji achaki malaria da sitak inang kan asindin sha anga zak sum aser mete tayu zinan dakar Asinong dang acha kimata lir sa malaria kichi da sino malaria au ushinong ramen da shidak ta acha asir iba da shidak ya malaria mesin pina lipa merla ano filis ta acha ba merla titsika di mita pa acha nga atok takser asir brokshir malaria ya tapu bizilir sa ka asinok nagalen no malaria da shidak tapu ana pulua angur iba chi plasmodium vivax malaria asir plasmodium falciparum malaria da acha ba idem misin agi atok takser Asir anarong nongchi falciparum malaria ji tisashipa lir.
2: Sir Kijiba, Mirila titsi idang asnuk takya madibar.
3: Mirila titsi idang inzi agur anongchi parnok temang nong alipa inzi develop sa ayinza sushi. Azi kupa nong protein asir iron buria lir ipa chinindakar. Anongchi titsir Mirila inzi kwa tichano akatsitsi asushi azi achim chinindakar. Asir ipa Mirila kati nisungka taktali madibtsi agukar.